0: 뭘 물어보시려는 겁니까? 저희 집안은 몇 대째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야, 너 소속 어디야?
0: 옥강도 경비대입니다.
2: 옥강도 경비대.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0: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1: 어,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될 수 있어? 야, 적을 때려놓을 수는 있겠나?
0: 어?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 대현님! 대현님 죄송합니다.
1: 무슨 말에 나 대답하지 못하냐?
0: 죄송합니다.
3: 장난이야 장난.
2: 너 괜찮아?
3: 아니요, 같은 놈.
2: 저희, Let's go.
3: 동네, 동네. 네 공허관이야.
0: 우와.
3: 살 좀 지게 해줄게.
0: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3: 됐어, 나 간다.
0: 안녕히 가십시오.
4: 대장님,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
4: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 내일 옥강리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5: 정리성은 어때?
4: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
5: 잘했어. 듣기로는 옥강리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4: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5: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일은 내가 대관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
4: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대구.
1: 네.
0: 저기 몰래 숨어들었다고 선부에서 그런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
1: 없습니다.
0: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
2: 그래, 진행관. 그래, 知道让回来报告。
3: 前面发现一个美军驻地，我也要侦查一下。你在哪儿的？走，去看看。
2: 好，
3: 穆连长，你带着部队继续前进，到前面一里地，隐蔽等待。
2: 是，跟这边科长。

0: 남고
1: 하다 회담
0: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
1: 미군 수색대입니다.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선을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1: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2: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
3: Okay, let's go and check them out.
1: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네.

0: 사진이나 많이 다 내고 갔습니다.
1: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어이없어.
2: 야, 너 이름 뭐야?
0: 박선호입니다.
2: 선호. 내가 증명해줘. 돌아가서 인사관 오느라고 극장을 풀 거야.
0: 화내지 마십시오. 얼핏 박선호를 닮는데 자신이 박선호 닮았습니다.
2: 아, 빨리 열어.
0: 안녕히 가십시오.
2: 그래, 간다.

0: 가세요. 안쪽까지 차량 통행 가능합니다.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
1: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0: 예, 알겠습니다.
2: 전원 하차! 도보로 진진한다!

0: 누구요?
1: 나요.
0: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 아니,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
1: 마침 여기는 지나가던 참이었어.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
0: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밥 차려올게요.
1: 아니, 그게보다 우선 박아마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
0: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1: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

0: 박대회. 네. 기관총 한정은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
1: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하늘!

0: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 전쟁 시기라 원래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두 개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
1: 혹시

0: 비슷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어제 받은 전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종무군을 맞이하는 건가?
0: 그렇게 빨리 올 순 없습니다.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
1: 종무군을 무섭게 보지 마. 놈들은 항상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뿐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
0: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
1: 아니야.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 군우편은 이내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대장동지
1: 북강에 가서 물어봤는데 지원군들이 이미 머지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 잘 됐어. 지원군 놈들은 찾으러 갑시다.

0: 음식을 누구한테 주려는 거지?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박대회 당장 이서대에게 은폐하고 길을 터주라고 해. 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아 그리고 사서대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동시에 사단에 두 개 주네를 요청해.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이니 만만치 않다.
1: 예, 알겠습니다. 은폐, 은폐.
0: 가자.
1: 네.
2: 이봐게, 그 장군님과 지원군들이 인천 올 것 같네.
3: 그거 군사 비밀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2: 그렇지. 지원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로 오질 않지.
4: 바발, 아들이 보고 싶죠?
0: 들어드리겠습니다.
4: 아들이 부대를 이끌고 돌아오길 바라시죠?
2: 그 자네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4: 바발. 빨리 가자.
5: 민지야, 빨리 니라. 내집에 지원군 동무들이 식사 마치겠어.
6: 우리 어머니 밥 하는 게 너무 느려.
0: 다들 조심하지라요.

0: 내 장군과 미소대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적군을 발견했대. 가자, 빨리! 야, 가서 잡아! 잡아!
1: 야! 미군마! 미군마!
2: 아, 개만들, 드디어 막은요.
1: 미군마!
3: 장군이 다 떠다녔어.
4: 안정하게 도착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동지들은 장국대인데 아동머리는 다행히는 없습니다.
5: 어머니, 리즈만을 몰치고 나면 제가 전장 세덕을 담가드렸습니다.
4: 예.
3: 그렇게 많이 힘들었고 한동이는요, 한동.
6: 떠돌려! 너시 한번 더 앉혀봐.
4: 그건 좀 고려라.
6: 이 팔장!
4: 走！
6: 那个人把老乡带到后面隐蔽。
4: 是。
7: 我还想怎么着？
8: 科长，副连长问你要不要出击？
6: 告诉副连长，我马上组织后撤。等我们撤到小高地附近的开国地，就让火力排开火，封锁住敌人的退路。二排从敌人侧面冲下来，跟我们一起反击，消灭敌人。
9: 是。
6: 一排。
9: 走。
6: 后撤。
9: 是。
7: 대장님놈들철수합니다정진해놈들좀잡아
10: 혹시함정아니겠습니까전방은허허벌판입니다
7: 함정이라해도어쩔수없어놓치면안돼지원을때까지달랑가
10: 예알겠습니다
11: 대장님사수대왔습니다두아이도잡았습니다
7: 좋아두아이를데려와너희들은이소대와함께공격하고가서왼쪽전방고지를점령해
11: 네알겠습니다
7: 봐봐
11: 따라와

0: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명과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 즉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적들이 이미 포를 배치해놨어. 후퇴해도 살아남을 일이 없어.
2: 그럼 뭡니까?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
3: 누가 쏘자고 그래?
1: 여기서 시간을 끌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 어깨로 도착할 거야.

0: 동조지 마. 네가 아는 사람이야. 선포해야 한다.
1: 알겠습니다.
2: 마르간.
1: 너.
2: 나를 영호크다.
1: 무참.
2: 마마. 我带一班去测验。
1: 好，这儿交给我。
2: 一班，跟我走。
1: 一班，走。

0: 我们现在估计正在等援军，现在要把他们彻底消灭，已经来不及了，咱们得想办法赶紧脱身。
1: 是。
2: 제일 중대는 다시 고지 정리하고 제일 중대는 앞으로 돌격.
3: 지원 부대가 도착했다. 적군의 지원관을 스탠바이했다.
4: 적군은 지원부대가 왔습니다.
5: 다

0: 놈들!
1: 대장 동지 돌아오셨습니까? 지원군 동물들도 오셨네요.
0: 지원군 동지들이 틀지 말라는 것은 있습니까?
2: 잡아둔 매들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
0: 아, 맞다지!
3: 梁同志，你们能的，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
4: 哦，不用，生火容易暴露目标。放心吧，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一年多了，敌人从来没有发现。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晚上还有任务，周围警戒我们来负责。
5: 书明，通知部队休息。另外，除了一排长之外，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玉江桥侦查。
6: 是。
7: 记录，布置警戒。
0: 是，列总，
8: 一轮棍，跟我走。是。梁同志，不休息一会儿？不摸清楚情况，怎么睡得着啊？好，我带你们去。사장님
7: 백대리장이 드린 말씀 있다고 합니다.
9: 들어오게.
7: 네. 들어오시게.
9: 전하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10: 적보 누사대, 그리고 지원 나간 누중대까지 절반 이상 손해봤는데 자네는 상황 즉시 보고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돌아와!
11: 중후군에 진부터 부대를 쫓아가다가
10: 쫓아갈 필요가 있나? 적들이 이 사단 본부까지 쳐들어올 판이야! 대낮부터 사방에서 공격하고 최근 공격 시점이 여기서 불과 2km야!
9: 이건 전부 결한 작전입니다.
11: 놈들의 진정한 목표는 옥강교입니다.
10: 근거 있나?
9: 제가 쫓던 부대가 전선에서부터 잠입한 진짜 중후군이었습니다.

0: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건 분명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옥광교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1: 근데 그 방향에 옥광교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2: 옥광교? 만약에 적들이 옥광교를 노린다면 분명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우린 적들이 큰 공격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 게다가 이 큰 지역의 전방이 미군이 지키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1: 근데 이번에 잠입한 부대는 지난번 314 고지에 잠입한 부대와 같은 부대이고 지휘자도 같은 인물입니다.
0: 사단장님, 부대 내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2: 백설영, 자네에게 부대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어줄 부대가 없어. 사단이 세계 보병연대 중에 두 연대는 미군과 훈련을 받으면서 개편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옥강교를 포함한 이 큰 지역의 치안 방위를 맡고 있어. 오늘도 발치산 때문에 예비 부대까지 싹 다 내보냈어. 그리고 남은 거는 보병 장극차 부대인데 그렇다고 자네 따라 산수색할 수는 없잖아.
0: 그럼 옥강교를 지키는 우리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
3: 한계 중대네. 그 근처에 기동 중대가 있어. 그거 왜?
1: 사단장님, 이 두 중대의 지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첩보들까지 합치면 옥강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2: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3: 사단장님.
2: 하지만 옥강교 부대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 적들이 옥강교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을 하는 거야. 자네도 적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0: 네, 알겠습니다. 면허에 따라 옥강교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을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0: 백수령님 보고 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권준회장.
2: 네.
1: 자네도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 지역 순찰을 맡은 안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침투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냉면을 달아 즉시 어강교 방어를 강화시켜. 장군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역을 배치했나?
0: 아니십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권준회장.
2: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북측하고 밤낮으로 지켜.
2: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3: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곧 공격.

0: 가까이 올 수 없어.
1: 알겠습니다. 당장 산지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0: 그리고 저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2: 네, 알겠습니다.

0: 반복적인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3: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3: 전우 정치는 어디 있어?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3: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성공시켜.
2: 네, 알겠습니다.
3: 가봐.

0: 你们，跟我下水救人！是。你交给谁去了？我的角色，你陪着我的，做大半夜。
1: 送这个王八蛋给公民们报仇！给我打！哈利波特国际，阿基多索库尼 있습니다.
2: 하리포조군 급해. 아마 놈들을 소멸한다.
1: 네.
2: 김수상.
3: 네.
2: 당장 교실을 털어내.
3: 네, 알겠습니다. 살라마.
4: 让我们办，你们掩护，我们救人。

0: 차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의 지뢰 매설을 실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장 씨가. 그래. 서배장 씨가. 서배장. 그래 라
4: 그래. 어디서 고민 말. 어디서 고민 말.
3: 怎么回事?
4: 可是 敌人在脚下 发了水雷和吊雷 对桥梁没有损伤
2: 但对我们是全致命的
4: 我对不起你
3: 审查了再仔细的。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组织炸桥？
4: 其实用了那么多炸药，我们就能把桥给毁了。接着说。当我爬上桥墩，准备安放炸药的时候，发现这就是那个。 在地震时垮塌过的桥墩，很多水泥都已经剥落了，露出了很多锈迹斑斑的钢筋。
5: 谁？
3: 桥没炸成。明白了。
5: 怎么搞的？要我们帮什么忙？
3: 别急。

0: 사단장 직속 뭘 하십니까?
1: 나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초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설아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